0: 미사도타
1: 에이밤콜리터나이도
2: 에이에이응응야터널뚫러
0: 아터널에다해허보
1: 아이콘아이아거도틱거리려비보이잖아
0: 아루아루비서루
1: 거따불법아거도솔리래비서도에내솔리법